0: 아르 한국 399, turn right heading 210, reduce speed to 210 knots.
1: Right on 210, speed 210 knots, 아르 한국 399.

0: 코리아 224 리지스피드 210노
1: 리지스피드 210노 코리아 224 보시 코리아 224 카파스피드 210 or 200
0: 코리아 224 스피드 210
1: 210 코리아 224
0: Thai 676, Liquidia Direct or Boost.
2: Direct Boost, Thai 676.
1: Approach Korania 224, can you maintain speed 216?
0: Korania 224, maintain speed 216.
1: Maintain speed 216, Korania 224, thank you.
0: Japan Air 740, fly heading 360 vector to final approach course, maintain 10,000.
3: Heading 360, 10,000, Japan Air 740.
0: Japan Air 061, contact Tokyo radar 120.2.
3: Contact Tokyo radar 120.2, Japan Air 061, good day.
0: Good day.

0: 아파트 그 나트랑 코리아 2131150마일 구리.
1: 코리아 2131 도착 어프로치 그라카는 람웨이 16 레프트 엑스펙트 아이리스 양키 람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 티렛 마이너스 1 골프 아래바
0: 엑스펙트 아이리스 양키 165 트럼프 골프 어라이벌 코리아 2131
1: Coreana 2131, QNH 2975, information, golf, maintain flyable 150.
0: 2975, we have golf, maintain flyable 150, Coreana 2131.
1: Thank you. Lufthansa Cargo 8384, turn right heading 300, vector 25 approach call.
2: Lufthansa Cargo 8384, heading 300.
1: Lufthansa Cargo 8384, contact Tokyo radar 120.2.
2: Lufthansa Cargo 884, 120.2,
1: bye. 8.

0: 랩스는 두께 어프로치 에란도 스트리트 4 어프로치 구리 스탠딩 플랫 레벨 150 바이 구리 미드 호텔.
1: 아라호 스트리트 4 도께 브라우스 그라스는 엑스펙타레스 양키 런웨이 16 레스트 브라우스 클리어비아 스완프 골프 레벨.
0: 엑스펙타레스 양키 런웨이 16 레스트 클리어비아 스완프 골프 레벨 에란도 스트리트 4.
1: 아라호 스트리트 4 메인테인 플라이트 레벨 150 안에 리포터 파싱 아티튜드.
0: 엔진 플라레 150, 나 패싱 플라레 157, 에랑
1: 스트리트 4. 에랑 한국 스트리트 4, 르다.

0: 도쿄포르토 그리프닌 계절 109 맹키플라이너 원바이제로 바이브리 인프루션시아
1: JJ 109 Tokyo Approach Runway 16 Left Expect Iris Yankee Runway 16 Left Approach Clear to Air Swamp Golf Arrival
0: Clear to Swamp Golf Arrival 시간 Yankee Runway 16 Left Approach 109